달려들어 나귀 경마 쥐어잡고 새질 툭쳐 돌려세니 비호같이 가는 말이 청산 녹수 얼른 얼른 한 모롱 두 모롱을 돌아든 춘향이 기가 막혀 가는지 몰